0: 사람 먹이 이모소나 약에 거래모
1: 다 이모소나 미소나 모이와 그라바라 아노 엑스트리 구매소 구매오 막가뇨 누가씨 Para. Nos dá o que nos adianta. Para a inteligência.